0: 아니
1: 우효 씨 이제 촬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
2: 아,
3: 我要回去拍摄了。拍完还要连夜飞往巴黎。
1: 요요 씨 시간이 없어요. 서두르셔야 돼요.
3: 아, 等一下。

0: 형수님, 형님 오셨어요. 빨리 문 여세요.
1: 잠깐만요, 저 심사 의정님 금방 나가요. 快确认。
2: 谁呀？
1: 我爸来了，你爸来了，
2: 你这么紧张干嘛呀？我男朋友。我媳妇。不是，他俩什么都没干，我可以跟他谈谈。
3: 哎呀，我爸妈死，门女儿。
1: 对，怎么什么女儿？快点。

0: 그럼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이유는 뭐야?
1: 완전 범죄.
0: 15년 전 완전 범죄를 다시 재현하려고 했어. 근데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연구한 거야. 업그레이드 된 거지.
2: Do not worry, Sir Wilford. I will give him an alibi and I shall be very convincing. There will be tears in my eyes when I say Leonard came home at 9:26 precisely.
3: 在墙角发现了这个钥匙，他昨晚开车来的。什么车？一辆黄色的车。一点血没流？没有。啊，对了，他的手机。
4: 把家里门窗关好，我回来前不要出去，就像家里没有人一样。
3: 你要去哪儿啊？
4: 去处理一下这些东西。
3: 爸爸，我不是故意的，我只是想把手机打掉，我没想打他。
5: 我不想坐牢。我知道啊，不怪你，有爸爸在，没人会坐牢的。是爸爸对不起你，没有保护好你们。从现在开始，爸爸不会再让你们受到伤害。马上滚！
6: 你查嘞呢？
7: 查嘞哇！没带龙堂根，我把你们铲。